0: 사랑 같은 거예요.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. 이거는 대포, 아예 대포를

0: 터트리 제시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드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 다시 해요.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

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하나의 발사체에 6개의 위성을 실어보내는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봅니다. 위자드가 무사히 도착할 경우 하루에 15바퀴 지구를 돌며 12월까지 행성 탐사와 첫째 관측, 3대 정도